0: 진도왕진
1: 왕진
0: 해변사저 조왕미신 아궁이는 금덕지 불을 덕을 것이다 불청은 용역의 하루둥기세 용광지 공급한 기적은 살리감이 냉장실 책사리 휘문에다가 그 공사대를 맞춰 불가의 소멸을 오늘 오신 여러분 반사가 되기로 해